생각해 봤어요. 그리고 그게 진심이라는 것도 알아요. 하지만 힘들어요. 감당이 안 돼요. 어떨 땐 내 앞에 웃고 있지만 그곳에 없는 당신을 느껴요.